0: 허리! 에이, 허리! 고다이 허리!
1: 야이, 바보!
0: 그래, 기 고칠리, 응? 어?
1: 바보!
0: 어? 길에 나와 붙어? 우고다 하더니에, 성에는 우도 날이야지, 시간어. 홀로짜기.
1: 바보! 응. 에이,
0: 샷석알에 두게 다막 샷되게 볼래.
1: 아게, 샷갈에 자카발 볼, 액셀림 다막도 앞니 로지 칸. 에, 따이!